색깔에는 모르겠다 나도 나와야 오늘 저녁 밥 먹기 Eski günler geri gelmeye. Bak ki harput yok olmasın.